0: 저는 지금 인근에 사시는데 지금 그래 도와서 없는 거야. 도와서 땅 어디 나가야지는 안에 건지 일단 룰이 루스. 누가? 도와서 입 때문에 사시는데 거기서 믿을 수 있지. 아니 거기서 구자라든지 뭐나 무슨 게 있다 믿을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지. 도와서 없는 때문에 사시는 자심시라 매웠어. 고딜 전 자심시라 뭐 이런 걸 사시는 거지. 다 주로 그치 비슷한데. 두두야미 주로고 어딘데? 어딘데 봤어? 너 주전 따르지, 심전 너 딴 도스지. 그럼 나한테 난 지금 로렌 수준기 때 상가식이 욕도 있을 때 너를 봐는 거야. 근데 어디서 봐?
1: 직전 그때는 좀 어지간히 인딩 옷 챙기기 잠을 다든지 인딩 근데를 싫어하는 옷이.
2: 지도 그때는 좀 어지간히 있는데 아니 나는 다시 소셋 보내다. 돈이냐 하지 마다. 아빠 아메요네 아빠 아메로 때야 매병 안 줘. 안 줘 나다 나다 기타 부족이요 제가 누가 아빠 아마 아빠 아메야. 콘도 콘도 내고 있잖아 어디 제가 누가 누가. 카템도 루루제 돼 매비. 俺老住呢，你俺大概马光在俺大概住个街吧，去个住个窑子个街上不呢？哦，俺阿爸嘛阿爸嘛，说说说，住个新疆住，新疆的在阿爸嘛，日带不到路，没个他买的。哦，俺不住街吧去，住个不住街吧去，轻松不住的都家伙到没啥到住个种休闲别不呢？哦，我的街吧去到街吧嘛叫日安不日。日单这个我这个我单呀，俺啦安装那天吧，该加挂水吧，挂吧它冻结冻吧，干嘛？咱不冻吧，热单单单搞你，俺哩住村中地个子那热单得子单不？哦，你妈那他，土楼七楼的那，半个土楼里土吧，能够人多少买不？你妈半个里俺没有，半个咱不了你了，自己吃。但别说那年少，咱不弄个钱，光为一个就我厕所给带出去啊！是，但俺做了你把在城南公司，对还没完呢，也要啥的记得。但俺做的那都是啥子？别人俺到青岛去，咱不来，俺就咱不出去吧。青岛去了，那咱们住人咱不带去。俺做说人大，这么大，得住大学，他们都啥没完呢？他爸说俺。我出洋的同门牛，你啥大个日里找不着的我啥时间出去？我爸他俺们老中年的，爸爸俺们没个同门牛。俺们俺出洋的，俺们俺爹个洋的，俺们爷爷俺们来个干一个，他真好运动干干干也买不。俺们俺老大，啥大大卡车那个都是说是都老滚的的。八块白下村中去吧，就出去的，出去的俺那爹的，他你管是俺妈的家里家干干姑爷没事，他白下的姑们在等，他迷路个里啥大迷药个林中，恐怕没过就这么些，那看了你们这两户大街上都老么多旁边的卡车在土也没种落的呢。

0: 왜 간?
1: 최자로.
0: 응.
1: 최자로 친발. 친발 가서 갈 나를 안다다 가서. 아, 봄 다 개주죠. 나를 안다다 가서 친발 줘서. 나 친네 최자로 줘야. 아니, 니다 가면 하면서 나도 발렌. 저는 좋은 게 되다, 이거.

0: 我现在过这些钞票点的吧，我现在弄，一点他们见面呢，我是。
1: 그때 매칭주동 나네 됐네 배지가 다 짐승된 고딩로 나 됐네 기샤바 아찌 간소

0: 그래서 출제 야구 조수해.
1: 옛날에 그래서 뚫나가 꽃을 피웠거든. 조수한 게 야구 씨 아버지 지났어.
2: 누나. 성인에 데려다.
0: 탈수.
2: 너도 좋다. 뭐, 뭐 좀 야구 채. 수고, 너도 야구 채.
0: 응, 다 수 야구 채. 你想医生吗？对，是吧？嗯，咋的？你当兵呗，当兵。我们接着，那不就先，那不就要接，不对？那不就要接？他说啊，当兵就头里好帅。